0: 안녕하세요. 노비스 머틴이어서 마님 나이 투 더 비트 디유키 에나미리드 컬러이버 페페 펜플리셔스 와갈리셔스 누구 여러분을 비상키어서 라디오 마직션 테크니션 메쿠스터 포디에 엘렉트리션 아시비 라이 디스 아마조비아 나 50th year anniversary 나 우디 셀레브레이트 카누 피플 우 살루티나 우투알리나 포 더 러브 원 러브 하피 인디펜던스 데이 투 나이지리아 마이 컨트리 에타홀
1: 디프런 프롬 바